이우주주 과거 경험. 이게 또 어떤 농구 주지만 우주주 아니? 이달리 오메라 쳐지래. 이보다요. 미나 미놈이. 쉽게 유보하노니. 아. 쉽게 유보는 다요.